0: 断所有求证途径。起初因 AI 仿生相似度极高，杨婆婆依旧信任来电，对民警劝阻心存疑虑。为彻底打消老人疑虑，民警当场用杨婆婆手机拨通其儿子的电话，对方亲口证实近期从未联系母亲索要购房款项，买房用钱一事纯属虚构，来电者实为骗子伪装。得知真相后，杨婆婆幡然醒悟，惊出一身冷汗，立刻放弃取款，再三向中国邮政储蓄银行股份有限公司古城县谢湾营业所工作人员与民警表达谢意。
1: 骗子随便编造一个理由，让老人将现金取出来，说自己会回来拿。等老人把钱取出来以后，骗子就会说自己临时有事儿回不了家，让老人将现金送到一个指定地点，交给指定的人。这就是非常典型的设老取现诈骗套路。遇到亲属、熟人以买房、生病、缴费、周转等各类紧急事由索要钱财时，务必通过当面核对、拨号码致电等方式确认信息真伪，坚决不要独自大额取现、私下转账等操作。
2: 文明旅游，快乐相随。
3: 这是一段用关掉开关的瞬间组成的旋律。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